0: 다녀오나 우리 야구 다녀오나
1: 에이 아도노
0: 메라세
1: 마 아도노 나미소
0: 예스
1: 아자바 와투이 아도노 나미소
2: 아무튼이
3: 마이티 투
1: 파데오 아바타노
0: Brighter. Miracle. Gloria to Tanya.